0: 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수 꺼지가 나아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것은 니구라 니 백대도 오누 부서워서 부서워서 부서워서 부서워서
1: Your call has been forwarded to an automatic voice message system. However, it is not available.